제루살렘과 인로부이디 근래 착다그론 렘투데카 엘렉트릭 뱅 파스토르비아 자이볼데 아니 뱅훈 바티스 고른 자이볼덴 간달 바탄 톡투디 엔드밍 아이샤우